0: 이름 혼드 선수 지도 토스넙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흘렌 넙트로스는 사르나 싱근 윌스는 장흘렌 은차긴 서른 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한 후라 잡선슨 바이릴라 따라친 도가르 띠큰 졸기 바이르테
1: 베이징 시간 11点 30분
2: 人民广播电台，中国之声。

0: 이름 혼도 선석지도 도스넙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허련 넙트로스는 사르나 신경 위스는 장허련 은차긴 서른 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하 후라잡 선순 바이릴라 따라친 도갈 디큰졸기 바이르대
1: 您正在收听的是FM87.8 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。 听众朋友们，您现在收听的是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经典唱片节目。